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자꾸 신경 쓰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신경 쓰여서 보게 되고 볼수록 빠지게 되고 결국엔 좋아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되는 건데요. 지금 머릿속에 자꾸 생각나고 신경 쓰이는 그 사람이 있다면 먼저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제 송곡 몇 곡 더 듣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신청단의 해마운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수영 천국 강기입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지내셨나요? 전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10시에 외근 갈 예정입니다. 그전까지 잘 들을게요 라고 하시면서 노래 세 곡과 함께 신청단 다녀가셨습니다. 바오님도 무탈하게 잘 계시는 것 같아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외근 잘 다녀오시고요. 이번 주도 엄청나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도 멋진 하루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정해주신 곡 철유아미의 넌 왜, 옥타운에 다시 만나죠. 미주의 누구보다 날 사랑해 세 곡 함께합니다.

예, 신청난의 저희 방 스텝이십니다. 아이언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야, 우리 우수업이다. 우수업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방송으로 안 보이시길래 어디 아프신가 바쁘신가 했습니다.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말은 우리 우수업 더 말라가실라. 식사 잘 챙겨 드시면서 일하세요. 저는 이제 자유의 몸입니다. 오늘도 좀 이따 도서관 가서 공부하려 합니다. 잘하고 오겠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오빠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방송 수고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노래 세 곡과 함께 신청난 다녀가셨습니다. 재직했다고 일 다니신다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만두셨나 보네요. 일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으니까 다른 일 구하시기 전까지 충전 시간 갖는다고 생각하시고 마음 편히 너그럽게 가져보시길 바라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정해주신 곡 세 곡 함께합니다.

예, 제 시간 마지막으로 신청난 다녀가신 분은 저희 방 자키십니다. 이분 돌리께서 신청난 다녀가셨습니다. 우리 아연이가 춤을 춰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번뜩 이 노래가 생각나네요. 꼭 듣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이쁜 돌림 소유진의 파라파라 킨 신청하고 가셨습니다. 돌림과 아연님이 합의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준비를 합니다. 아연님의 춤 상상으로나마 함께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9시 4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지금 인라이브 최고의 방송국입니다 하늘 오수 방송국에서 저 우수랑 함께하고 계시고요. 제 시간 칭찬하는 마감을 했습니다. 학장미님께서 방송 준비하고 계시니까 신청곡 사연 많이 올려주시면 될 겁니다. 제 시간에 올라온 신작 사연도 모두 다 전해드렸고요. 남은 시간 제 선곡으로 함께 할 겁니다. 노래 몇 곡만 더 듣고 와서 엔딩 인사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예, 요즘엔 횡단보도 근처에 큰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어서 햇빛이 뜨겁고 더운 날에도 잠깐 쉬어갈 수 있는데요. 한 주 동안 열심히 뜨겁게 달려오셨으니까 이 순간만큼은 잠깐 쉬어갈 수 있도록 각자만의 그늘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시간 감사했습니다. 학장민님과 더 좋은 시간 이어가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기세요. 인생은 영화처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우리 우스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어젯밤 늦게 신곡을 받았는데 이걸 다 들어보질 못해갖고 전해주지도 못했는데 우리 우스님 방송이 끝났네요. 자, 육중한 밴드의 어쩔 건데 들으셨어요. 이거 좀 중독성이 있지 않아요? 앞에 부분에 어쩔 건데 이 부분이 한동안 사람들이 다 어쩔 건데 이러고 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장한음의 친구에게 떨릴 수는 없는 거잖아. 네, 장한음은 노래방 VS에서 네, 나왔던 친구인데 약간 락성 뭔가 예전에 그 노래방 VS에 나왔을 때는 노래 되게 약간 댄스 뭐 약간 그런 노래 불렀는데 여튼 되게 잘 불렀던 친구였어요. 잘 불렀으니까 위에까지 올라갔겠죠. 네, 신곡이 나왔길래 들고 와봤습니다. 노래 두 곡 더 전할게요. 에즈라의 오케이 민망해 나 지금 바빠 엄청 바빠요. 이렇게 두 곡 더 전해드리고 인사 나눌까요?

노래 두 곡 나가는 동안 엄청 바빴습니다. 네, 가수는 노래 따라간다는데 음민망이 엄청 바빠지겠어요. 그래서 저도 바쁜가 봅니다. 오늘 금요일이라 신청곡난도 한가하고, 네, 저는 바쁘고 신청곡난은 한가하고, 그러니까 노래 두 곡만 더 듣고 올까요? 네, 정신이 없네요. 사실 제가 또 뭘 만들려고, 어제는 팔찌랑 반지를 그 매듭 조절 매듭으로 해서 엄청 많이 만들었고, 아니 팔찌는 많이 만들고 반지까지 만들었거든요. 반지 너무 예뻐요. 너무 귀여워. 딸랑딸랑 거리니까 너무 예쁜데. 네, 오늘은 또 촬영용 방향제를 매듭해갖고 만들 거라서 제가 요새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면 삶에 낙이 없어요. 갑자기 우울해지고 갱년기가 진짜 심하게 오나 봐요. 또 이랬다 저랬다 하긴 한데 삶이 재미가 없네요. 그래서 네, 추의 신곡 10cm의 일말의 가능성 두 곡만 더 듣고 여러분들 신청곡 가지고 올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꼬미남님 다녀와 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제가 듣고 싶은 노래를 들었던 건 아니니까 이쁜 돌림하고는 달라요. 신청곡이 별로 없어서 신곡을 전해드렸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오늘 오전에 커트하러 가요. 더우니까 좀 짧게 치는 것도 좋긴 한데 이래도 저래도 자외선이 문제라 선크림은 바르고 다녀요. 네, 네, 선크림 바르고 다녀야 되는데 또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발라도 소용없긴 하겠다. 그거 있잖아요. 그 여름에 복면처럼 쓰는 거 요새 잘 나오던데 그런 거라도 쓰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 진짜 뭐든 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겨울에는 진짜 뭐든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걸 떠서 주겠는데 더위는 진짜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네. 더워서 좀 짧게 커트할 예정입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하시면서 그래요 예쁘게 자르고 오시고요. 좀 시원해져야 할 텐데 그래도 비가 오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우리 또 그걸 모르겠단 말이지. 여기는 비가 오면 시원해져서 좋은데 우리 배달하시는 분은 또 비 오면 힘들잖아. 아, 걱정이다 진짜. 신청하신 곡 더너츠의 잔소리, 박하유비의 반쪽, 그리고 에즈원의 아픈 건 좀 어때. 네, 세 곡 신청하신 거 준비해드릴게요. 오늘도 안전운전 잊지 마세요.

햄버우님 외근 가셨어요. 근데 신청곡은 올려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레모나 장미 누나 천국 남깁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외근 가는 길에 외부에서 잘 들을게요. 라이크해요 하시면서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은상의 가려진 시간 사이로 로이킴의 그때 헤어지면 돼. 네, 세 곡 모두 준비해드립니다. 장조림이라는 곡이 있더라고요. 우리 돌림이 잔소리를 장조림으로 들었다고 해서 장조림을 맨틈으로 깔아봅니다.

우리 아까 꼬미남님께서 포인트 니모를 신청해 주셔서 이걸 올려놨다가 배경음으로 씁니다. 필사마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흑장미님.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우리 참 동요 많이 불렀었죠, 예전에. 부산 날씨입니다. 이러다가 또 비 오고 개고 반복이겠죠. 아, 여긴 습하고 온도가 높아서 너무 더워요. 죽겠습니다. 이런 날 장미정원 산책은 선크림 하얗게 바르고, 그, 하얗게는 그, 뭐, 그, 뭐죠, 일본, 그, 뭐라고, 경극이라고 하나. 그렇게 하얗게 바르나요? 선글라스 쓰고 해야겠네요. 안 그러면 새까매진. 새까만 것도 나름 화사처럼, 온몸이 다 새까마고, 부분적으로 새까만 게 아니라 알록달록하지 않게. 왜냐면은 그냥 선글라스만 끼면 그 부분만 하얘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새까만 예쁘겠죠. 오늘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진영의 곡, 유성은과 같이 부른 7.8기 곡이죠. 이것과 김재환의 달팽이, 김그림의 너에게까지 신청해 주신 거 모두 준비했습니다. 제 시간 신청은 마감할게요. 다음 방송 스타비님께서 준비 중이십니다. 제가 멘트 끝나면 마감할 거고요. 필사마님 오늘도 고마워요. 부산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좀 힘들겠지만 정신은 오락가락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다음 신청곡입니다. 정인이 엄마님 다녀와 주셨어요. 제가 요새 정인이 엄마랑 말을 터서 이렇게 부릅니다. 정아, 오늘따라 눈이 왜 이리 무거운지 죽을 것 같아요. 눈이 무겁다고 죽지는 않아요. 좀 자면 좋은데 애기들이 어릴 때는 잠이 부족하죠. 아, 저도 그랬어요. 진짜 이렇게 기대서라도 좀 자야 되는데 또 이놈의 호수가 뭔지 호수랑 놀다 보면 자는 걸 까먹죠. 분명 어제는 조금 일찍 잤는데 새벽에 깨서 그런가 힘드네요. 네, 잠이란 것이 잘수록 늘어요 또. 네, 우리 어릴 때는 요새 애들은 안 그런데 우리 때는 그랬잖아요. 공부할 때 공부밖에 할 게 없어서 책 보고 공부하고 뭐 친구들한테 편지 쓰고 이런 거밖에 할 게 없어서 별로 안 자고도 공부하고 그랬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잠을 못 자면 피곤하고 병나요. 그죠? 저도 어제 늦게 안 잤어요. 일찍 잤는데 오늘 9시 반까지 잤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눈 뜨니까 9시 26분인 거야. 방송해야 되는데 막 어질어질해서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몸이 안 좋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정인이 엄마님께서 살려주세요 하시면서 잠에 대한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비어네퍼의 잘자요 굿나잇. 우리 진영이 또 잘자요 하면 자야 되는데 그죠? 잔나비의 신나는 잠. 그리고 버블 시스터즈의 애원까지 신청해 주셔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좀 푹 자게 남편분이 애 좀 봐주면 좋을 텐데 참 그래요. 제가 가서 애라도 좀 봐주고 싶은데 사는 게 참 힘듭니다. 애기 잘 때 조금 눈 붙이면 좋을 텐데요.

와, 아침부터 너무 더워서 안 되겠어요. 우리 신나는 노래를 신청해 주셔서 이 노래도 아우 전 이 데니스 프로젝트 이거 왜 좋죠? 되게 희한하게 좋네. 자, 응답하라 7080. 아, 이 시대 사람이라 그런가. 자, 우리 와우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님. 정수기 이모님 맞이 주방 청소했어요. 그렇군요. 코디님 오셨다가 가시나 봅니다. 빨리 오셨다 가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코디님 온다 그러면 온 신경이 다. 이모님 가시면 염색하려고요. 아빠 팔순 맞이 해서 흰머리 가리고. 아, 우리 와우도 흰머리가 나는군요. 아빠 팔순인데 제가 팔순처럼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 팔순 지나셨는데 아버지 흰머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아, 자연스러운 그 흰머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80이 되면 그렇게 예쁘게 흰머리가 날까요? 방송 감사하고 맞잠 하시고 운동하세요. 이 더위에 무슨 운동을 하라고. 잔소리쟁이 와우님. 예쁘다니까 진짜. 2NE1의 어글리,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블랙핑크의 불장난 함께 신나게 들어봅니다.

제 시간 마지막 신청곡은 글루미 선데이님께서 다녀가시면서 사준의 메모리즈, 김세영의 밤의 길목에서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침부터 더워 죽겠는데 락바를 그래요. 신청하신 곡 모두 준비해 드리고요. 저는 마지막 인사 들고 올게요. 다음 방송 우리 스타비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표가 와 딸이 가 딸이 막 정신이 하나도 없다가 이제 안정됐습니다. 다음 방송 스타비님, 2시 예나님, 4시 양마님, 7시 우리 인현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자, 9시는 우리 앙쿠미님. 네, 이렇게 모두 쭉쭉쭉 네, 나년이까지 모두 이어드릴 예정이고요. 저는 우리 신청을 전해드리고 마지막 인사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끊어야 합니다. 커피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를 먼저 잊어야 합니다.

아침부터 너무 더운데 노래가 너무 늘어져서 마지막 인사 노래에 전화해 갔어요. 전화해 갔어요. 너무지. 네, 전화해야겠어요. 다음 방송 우리 스타비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점심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여름에는 아무래도 발라드보다는 댄스가 조금 더 낫긴 한데, 발라드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늘어지면 같이 늘어지잖아요. 그 사람도 그 왠지 녹아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네, 요새 좋은 노래 많은데 옛날 것도 좋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타비님하고 또 협의를 봐야 되네요. 주말에 방송을 어떻게 할지. 우리 아이가 마지막 고3 1학기 기말고사 중이라서 제가 멘트를 못해요. 이번 주말까지는. 그래서 네, 신청곡만 전해드려야 될지. 너무 피곤한데 오늘 스타비님과 하루하루 해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두 곡 전해드릴 건데, 한 곡은 뭐라고 읽어야 돼? 영? 네, 내 번호 아직 있어 라는 곡과 슬로울리가 이번에 저기 싱어게인의 아닌데 거긴가? 어디에 나왔죠? 네, 지금 에메라는 곡을 제가 여기저기 많이 나와서 헷갈리네요. 네, 신곡으로 내서 이렇게 두 곡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우리 스타비님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남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 모두 기운 내고 행복한 하루 이어가시길 바래요.

습하고 무겁고 숨만 쉬어도 등이 젖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특히 더웠는데요. 등굣길에 소나기가 쏟아졌거든요. 저희 집 첫째 따님, 아침에 우산 챙기라고 했더니 에이 귀찮게 비 오면 그냥 맞지 뭐 하시고는 씩씩하게 현관문에 나서셨는데요. 그게 딱 오늘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오늘 학교 가는 길에 소나기가 쏟아졌으니 지금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어 있을 겁니다. 가방은 괜찮은지 신발 안에 물은 안 찼는지 엄마 마음은 그게 다 걱정이에요. 세상 모든 상여자분들이 그러하듯 분명 젖으면서 후회는 안 했겠지만요. 모든 것이 다 걸리적거리고 귀찮으신 우리 상여자분. 오늘 아주 찝찝하게 학교생활 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잘 버텨주면 좋겠어요. 2026년 7월 3일 금요일,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앞서서 방송하신 흑장미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 스타일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12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홀릭

건드리기도 전에 들리는 도깨비 상사의 부름 컨트롤 안 되는 세상에 가식 웃음 맘 늘어가 웃고 싶어도 내 맘대로 웃지도 못하는 세상에 못하는 여정판에

0: 오늘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셨나요? 꾸미남님. 사비님, 머리를 커트하니까 아주 시원합니다 하셨어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파이팅 하시면서 신청곡 함께 들어봤습니다. 꾸미남님의 신청곡으로 럼블피쉬의 아이고, 하늘에 웃기네, 자두에 거북이 날다 전해드렸어요. 네, 이렇게 날씨 더운 날에는 시원한 게 최고죠.
1: 순수한 열정을
0: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론 주말에 더 바쁘시겠지만,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금요일입니다. 급한 오더랑 서류 작업 끝내고요. 여유 시간 보내고 있어요. 응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오늘이 무사히 지나가길 빌고 또 빌고 있어요.

하셨는데요. 피사마님, 오늘도 순탄하게 잘 흘러가길 바랍니다. B1A4의 스마일 마스크, 원더걸스의 I feel you, 엔믹스의 파리어 클럭까지 이어가 봤습니다.

김부용 돌아보면 김현성의 슬픈 변명, 이기찬의 미인, 글루미 선데이님의 신청곡을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은 좀 어떠신가요? 금요일인데 날씨가 좀 우중충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 습해요. 이제 곧 아이들 방학도 시작

될 거고, 이 여름을 어떻게 하면 좀더 수월하게 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에어컨을 덜틀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로 저 혼자 있는 시간에는 에어컨 가동을 좀 멈추고, 아이들이 있는 시간부터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덥고, 땀 범벅에 이 불쾌 지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네,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매 시간마다 시원한 곳으로 떠날 수도 없고요. 어쨌든 습기를 좀 제거를 하고 선풍기 바람을 좀 많이 쐬면서 그렇게 좀 견뎌내야 될것 같습니다.

송이안 너의 손을 놓지 않을게. 한동근 울어 전람회 꿈속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전에 병원에 갔다 와서 지금 잠시 기력 회복 중이에요. 대학병원인데 너무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꽁치님, 네, 이 월요일과 금요일은요, 은행, 그리고 병원, 이런 곳은 피해야 되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대기하다가 지칩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어딘가를 다녀오고 나면 뭔가 좀 후련함이 있습니다. 아, 나 뭔가 임무를 완수했다. 이런 느낌 들지 않으신가요? 점심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염색했어요. 우리 아저씨 쓰는 건데 괜찮네요. 흰머리가 유독 앞머리 쪽으로 집중적으로 올라왔거든요. 이제 20대가 됐습니다. 어쩌죠? 방송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와우님께서 김형 중에 그랬나 봐. 조규만 다줄 거야. 김동규 다시 태어나도 신청곡으로 주셨습니다. 저는 염색을 해도 젊었을 때로 되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아, 이게 머리 탓이 아닌가? 관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중충한 날에는 발라드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방송 들으시면서 노래가 오늘 왜 이렇게 좋아요? 하십니다. 정인이 엄마님께서요. 아, 저는 여러분의 신청곡을 전해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타비의 가요올리기고요. 이어서 이제 댄스 타임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비주맘님께서 아유미의 큐티 하니, 그리고 유피의 뿌요뿌요, 그리고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 주셨고요. 정인이 엄마님께서 DJ DOC 여름 이야기, 그리고 듀스의 여름 안에서 주셨습니다. 오늘도 뵙네요. 덥디 덥습니다. 오늘 금요일 마지막 한 주에 끝났는데요. 주말 다가옵니다. 주말이 뭔가요? 먹는 건가요? 이럴 때는 주말이 기다려졌는데 아기를 보니까 주말이 그닥 와닿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주말도 잘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아, 맞아요. 이 육아를 하다 보면 언제가 평일인지 언제가 주말인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이가 이제 커감에 따라서 엄마의 시간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만의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 스타일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예나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여름을 상징하는 색깔은 아무리 생각해도 푸른색, 파란색인 것 같습니다. 파란 하늘, 그리고 내리쬐는 태양의 이글이글한 그런 뜨거움이 강렬한 그런 여름. 하지만 비가 올 때는 조금 우울하기도 한 상반된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름은 찬란하고 그리고 희망적인 것 같아요.

스타비의 가요올릭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예나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시기 바라면서 전 이만 물러날게요.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올릭

기분 좋은 오후 2시 오늘도 함께하러 오신 거 맞죠?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든든하게 한 끼를 먹고 나니 몸도 마음도 조금은 여유로워지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반면에 식곤증이 몰려와 눈꺼풀이 무거워지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다시 오후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서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네요. 오늘 하늘 좀 어떠세요? 파란 하늘인가요? 제가 사는 곳은 금방이라도 비를 내릴 것 같긴 하지만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서 창문만 열어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날에는 잠깐 밖으로 나가서 시원한 음료 한 잔 들고 산책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 공부 중인 학생들, 그리고 집안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까지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2026년 7월 3일입니다.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날 드림 콘서트 문 열었어요. 전방송 우리 스타빈님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저는 발토니어 받아서 여러분과 4시까지 함께 할게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어요. 인나이브.co.kr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아니면 각종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인나이브라고 검색하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신 여러분은 라이브 방송의 가요 카테고리, 이렇게 실시간 카테고리에서 하늘에서 방송국 찾아오시면 되고요. 채팅방으로 입장하신 여러분은 채팅방 가운데쯤 보시면 초록색 동그라미 버튼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신청곡과 사연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전문성을 띈 트로트나 힙합, 랩, 가사의 영어가 반 이상인 곡들, 트로트의 곡이나 전시간에 송출된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습니다. 같은 가수의 음악은 딱 한 번만 전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방송국은 대중적인 가요로 신청을 받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후가 되면 이상하게 커피향이 더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점심을 먹고 나면 오늘은 아하로 할까? 아니면 뜨아로 할까? 고민하는 것도 작은 즐거움이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으로 바라보는 짧은 시간만으로도 머릿속이 조금은 맑아지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커피가 물론 아니어도 좋습니다. 시원한 차 한 잔, 달콤한 음료 한 잔 정도도 충분한 휴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마시면서 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뭘 마시고 계세요? 저는 아아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 팬사마님 오셨어요. 어제 저녁에 이어 오늘 오후까지 드림 콘서트는 계속됩니다. 쭉! 오늘도 티켓 구매 날란 만난 간식 구매 완료, 앞자리도 창석 완료. 재미있게 즐겨볼게요. 이제는 방송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객석 맨 앞자리가 떠오를 정도예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빠짐없이 와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신청해주신 음악이요. 데니스 프로젝트의 나이키 운동화. 제목부터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곡이죠. 운동화 신고 어디든 떠나고 싶은 자유로운 마음과 청춘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경쾌한 멜로디로 표현한 노래라 오후 시간에 듣기에 좋죠. 그리고 이어지는 곡은 슬러시가 부르는 파란이라는 곡인데요. 제목처럼 맑은 하늘과 시원한 바다를 떠올리게 하는 청량한 감성이 담긴 곡입니다. 잔잔하면서도 기분 좋은 리듬이 더해져서 듣고 있으면 여름 오후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드라이브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하는 곡이고요. 마지막은 아주 아주 신나는 곡으로 희망하셨어요.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세븐틴을 대표하는 히트곡 중 하나죠. 발표 후 지금까지도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대표곡으로 손꼽힐 만큼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신나는 브레이스 사운드와 중독성 강한 후렴 덕분에 축제나 콘서트에서 빠질 수 없는 곡이 돼버렸는데요. 듣기 무대가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되는 아주 나이스한 엔딩은 세븐틴 공연의 상징처럼 자리 잡으면서 팬들에게도 큰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분 좋은 에너지 가득 담은 새곡 함께 해볼게요.

아주 신나는 노래들 함께 했습니다. 신청곡의 사연 이어가 볼게요. 우리 꽃미남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에나님. 오늘은 신나는 노래 신청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파이팅!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짧은 인사지만 기분 좋은 에너지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주말을 앞둔 오후에는 아무래도 잔잔한 노래보다 몸이 먼저 리듬을 타는 신나는 음악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열심히 달려온 만큼 오늘만큼은 기분도 한껏 업시키고요. 즐겁게 주말을 맞이해 보는 것도 좋겠죠. 신청해 주신 세 곡도 여름과 정말 잘 어울리는 대표적인 응원송 들인데요. 먼저 여자친구가 부르는 여름 여름해 라는 곡이에요. 제목만 들어도 시원한 바닷바람과 푸른 하늘이 떠오르는 곡인데요. 청량한 멜로디와 밝은 에너지가 가득 담겨 있어서 무더운 여름에도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노래죠. 듣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여행을 떠나고 싶어질 만큼 상쾌한 매력을 가진 곡입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아이브가 부르는 태야라는 곡이고요. 아이브의 두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이고요. 강렬하면서도 동양적인 분위기의 사운드가 인상적인 곡입니다. 헤어라는 제목처럼요. 태양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날치박으로 희망해 주신 곡은 여자아이들이 부르는 퀸카라는 곡입니다. 여자아이들을 대표하는 히트곡 중 하나죠.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자신감을 가지자는 메시지를 유쾌하게 담아낸 곡이에요.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재치있는 가사 덕분에 발표 당시 큰 화제를 몰았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응원성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신나게 즐겨주세요.

님께서 전해주셨어요. 예나님 반가워요. 매일매일 만나도 반가워요. 목소리가 귀에 꽂혀서 떠나질 않아요. 자리 잡고 잘 듣겠습니다. 매일매일 들어도 친해지 않은 목소리, 매일 만나도 반가운 사람,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방송과 함께하고 익숙한 목소리가 편안함이 되어진다는 건 청취자와 진행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이겠죠. 오늘도 좋은 자리에서 편안히 앉으셨으니 음악과 함께 즐거운 오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2000년대 감성을 담고 있는 추억 속의 명곡들, 심트운 특유의 재치있는 가사와 경쾌한 멜로디가 돋보이는 노래, 그리고 이어지는 곡 테이크의 나비 무덤. 2000년대 초반을 대표하는 감성 발라드 곡 중 하나고요. 애절한 멜로디와 서정적인 가사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곡이죠. 그리고 마지막 곡은 케이팝이 부르는 젊음이라는 곡이에요. 시원한 밴드 사운드와 희망찬 메시지가 인상적인 이 음악. 좋은 음악과 함께 웃음 가득한 오후 보내시길 바라면서 추억과 감성 함께하는 노래 만나볼게요.

신청해 주신 노래들 만나봤어요.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옛날 드림 콘서트. 와, 3시 정각이네요.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죠? 우리 꿈치님이 오셨어요. 예나님 안녕하세요. 잠시 누웠더니요, 시간이 순삭 지나갔네요. 저녁 시간대까지 잘 되기 할 듯 합니다. 예나님 좋은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잠깐만 쉬어야지 하고 누웠는데 눈을 떠보니 1시간, 2시간이 훌쩍 지나있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특히 주말이나 쉬는 날에는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잠시 무무시게 하는 시간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바쁘게 달려온 몸에게 수고했어 라고 말해주는 시간.

이니까요. 이제 저녁 식사까지 여유롭게 보내시면서 오늘 오후도 편안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볼게요. 오늘 신청해 주신 곡들도 서로 다른 감성을 담고 있는 좋은 노래들이네요. 2000년대 중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여성 보컬 그룹 블랙펄의 대표곡 좋은 걸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을 숨길 수 없는 솔직한 감정을 경쾌한 멜로디에 담은 노래죠. 이어지는 음악은 나인 뮤지스의 리멤버라는 음악이네요. 나인 뮤지스가 발표한 감성적인 곡으로 지난 추억과 소중했던 순간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곡이죠. 마지막은 써니힐의 기도라는 곡인데요. 써니힐 특유의 감성적인 표현이 돋보이는 곡으로 소중한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냈습니다. 잠깐의 낮잠 덕분에 몸은 조금 가벼워졌을지 모르겠지만 남은 오후는 좋은 음악과 함께 더욱 여유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하는 말씀 듣고요. 계속 이어갈게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전해드리고 있고요. 다음 사연은 우리 꿈꾸는 마음으로님께서 신청곡 남겨주셨습니다. 이번에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감성을 가득 담은 추억 속의 노래들을 만나볼 텐데요. 그 시절 음악은 첫 소절만 들어도 학창시절의 추억이나 친구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떠오르곤 하죠. 오늘 신청해주신 세 곡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의 플레이리스트에 남아있는 반가운 노래들입니다. 먼저 날라실 노래는 URI의 UNI라는 곡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설레임과 행복을 담아둔 노래. 당신 특유의 감성적인 R&B 사운드와 부드러운 보컬이 어우러져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보고요. 이어지는 음악은 아마 많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SES의 데뷔곡이고요. 1997년도 가요계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상징적인 노래예요. 상큼한 멜로디와 새 멤버의 맑은 음색은 물론 후렴구와

안무까지 큰 인기를 얻으며 걸그룹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그런 분들이시죠. 지금도 K-POP을 대표하는 레전드 데뷔곡으로 많은 후배 가수들이 리메이크와 커버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 명곡 중의 명곡이죠. 마지막으로 함께 하실 노래는 주주클럽의 1대1이라는 노래인데요. 주주클럽의 개성 넘치는 밴드 사운드와 시원한 보컬이 돋보이는 곡이에요. 사랑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표현한 가사와 신나는 리듬이 어우러져 발표 당시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지금 들어도 촌스럽지 않은 에너지와 자유로운 분위기가 매력적인 노래입니다. 드라이브를 하거나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듣기에도 참 잘 어울리는 곡이죠. 오늘은 추억 속으로 잠시 시간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신청곡과 사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꿈꾸님 마음으로님께서 희망해주신 노래 들으니까요. 아우, 활창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드는 것 같아요.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와우님께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에나님. 왔어요, 왔어. 청소 타임이 왔어요. 에나님 방송 들으면서 신나게 청소할게요. 방송 감사하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예나님 해주셨습니다. 주말이 되면 평일에는 미뤄뒀던 청소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막상 시작하기 전에는 조금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시간도 금방 지나가고 집안도 한결 산뜻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방송 들으며 청소를 하면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기분이 들어서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느새 먼지도 탈고 바닥도 반짝반짝 기분까지 말끔해지는 시간이 되겠죠. 청소를 끝내고 나서 마시는 시원한 음료 한 잔이나 따뜻한 커피 한 잔은 또 얼마나 꿀맛인지 모를 거예요. 오늘도 예나의 방송이 청소의 주인공입니다.

좋은 BGM이 되어드리면 좋겠고요. 청소도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주말만큼은 일걱정 잠시 내려놓고 깨끗해진 집처럼 마음도 가볍고 상쾌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도 파이팅! 주말도 파이팅!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 태연의 위플래시라는 음악은 따로 음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체해서 다른 음악으로 전해드릴 거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끈끈이 당신을 응원합니다. 유나의 드림 콘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마지막 사연 전해드릴게요. 감사한 마음과 함께 신청곡을 보내주신 분 바로 철님이세요. 감사합니다. 짧은 한마디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결코 짧지 않을 거라는 거 맞죠? 고맙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있죠. 오늘도 방송과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신청곡까지 보내주셔서 오히려 더 감사하다는 거 아시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랑과 약속을 담아낸 발라드 디셈버의 포레버. 후렴으로 갈수록 커지는 감정선이 듣는 이들로 하여금 남의 오래도록 여운을 남기는 음악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곡은 별담의 읽지 않은 마지막 메시지라는 곡이에요. 누구나 한 번쯤은 보내지 못했거나 근데 읽히지 못한 메시지 하나쯤은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을까요? 이 곡을 전하지 못한 말과 끝내 닿지 못한 마음을 섬세하게 그려낸 발라드예요. 담백한 멜로디 위에 더해진 애틋한 가사가 깊은 공감을 전하면서 조용히 듣기 좋은 노래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 노래 오랜만이다. 한경일의 내 삶의 반이라는 곡인데요. 한경일 특유의 호소력 있는 음색이 돋보이는 곡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큰 의미인지 진심을 담아 노래합니다. 희망해 주신 음악들 만나보고요. 좋은 하루 계속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함께했던 오후 2시도 4시가 됐네요.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해주신 분들 고마웠어요. 앞자리에 앉아 드림 콘서트를 함께해주신 분, 주말에 발자 신나는 노래를 신청해주신 분, 청소하며 방송을 함께해주신 분, 그리고 따뜻한 남부와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까지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오늘 방송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오늘은 맑은 하늘과 따뜻한 햇살 덕분에 기분 좋은 하루 보낼 수 있겠어요. 아까는 먹구름이 잔뜩 끼었는데 파란 하늘도 좀 보이네요. 이런 날은 좋은 음악 한 곡으로 한 곡이 더해지면 평범했던 하루도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이제 오후도 어느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과 웃음 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혹시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는 분들은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하나씩 여유롭게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애쓰셨던 스스로에게 꼭 한마디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수고 많았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마웠습니다. 예나였어요. 빠이빠이.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에 부르는 여자 악마 왔습니다. 후덥지근한 날씨, 비는 안 오고 찐득한 날씨인데 그래도 불금이니까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전방송 예나님 방송 수고 많았어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불타는 불금도 보내시고 주말에 또 근무한다고 하니까 토닥토닥 해줘야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비가 분명히 온다 그랬거든요. 비가 안 오네요. 아, 그리고 사연 나는 열려 있는데 곡들이 여기저기에 있네요. 일단 노래 좀 듣고 사연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아, 저희 큰아드님이 퇴근을 하는데 학원에다 신발을 놓고 오는 바람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 정신없는 어른들만 정신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이들도 정신이 없나 봅니다. 집에 가는 게 급했나 봅니다. 그래서 혼났어요. 네, 한 주도 열심히 달려와서 벌써 불금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많이 좋은 시간 하늘우스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일 방송. 네, 다음 필사마님 곡까지 같이 듣고 나올게요.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우리 피쌤마님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퇴근 알람 악마님 또한 주가 참 빠르게 지나가네요. 악마님 포함 하늘 호수 가족분들 살아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퇴근길에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 날씨 출퇴근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무실에 계시면 뭐 에어컨 틀어놓으니까 덥지는 않으실 건데 그래도 출퇴근 기간, 차로 걸어가는 시간, 뭐 버스 기다리는 시간, 출퇴근 마찬가지죠. 그 시간은 더워서 또 점심 먹으러 가는 시간, 이런 때는 더위를 많이 타셨겠지만 또 실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더위를 못 느꼈을 겁니다. 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후덥지근한 날씨가 한주 계속 되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마무리까지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네, 불타는 불금도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친구, 사랑하는 마눌님들과 마눌님들, 그러니까 여러 명 있는 것처럼 보이네. 마눌님과 자녀분들과 행복한 불금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필사마님도 양손 무겁게 퇴근해서 마눌님과 행복한 불금 보내시고요. 새곡 듣고 우리 철님의 사연 가지고 나오도록 할게요.

네, 우리 필사마님 열심히 운전 중에 내 노래는 왜 안 나오지? 저도 몰랐습니다. 왜 필사마님 노래가 안 나갔을까? 밑에 있네요. 철님 노래 전해드리고 전해드릴게요. 우리 철님께서 감사합니다. 쿨 이여름의 썸머가 아니라 데이식스의 해피를 올려놓으셨는데 수정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미 선곡을 해놓은 곡이라서 같이 전해드렸고요. 이여름의 썸머는 다음 템포 때 우리 필사마님이랑 함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IOI의 갑자기 선곡이 바뀌었어요. 전해드렸고, 우디에 맞춰서 잔잔한 곡으로 해서 세곡 듣고, 우리 꽁치님의 사연은 조금 이따 만나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철님,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랄게요.

네, 기다리다가 목이 빠질 뻔했다고 하는 우리 필사마님의 청곡 이어서 듣고요. 잘 잡고 있으랬으니까 안 빠졌겠죠? 네, 잘 들어요.

네, 다행히 목이 빠지기 전에 음악을 들어서 목이 안 빠졌다고 합니다. 우리 꽁치님 반갑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선풍기 1단으로 틀고 있으니 창문 밖에 열기는 힘을 쓰지 못하네요. 오늘은 오전에 엄마랑 같이 병원에 갔다 와서 시간이 빨리 지난 것 같고요. 아직은 어수선하네요. 마음이 안정이 되려면 밤이 깊어야 할것 같습니다. 밤이 깊었네. 악마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충전해서 다시 만나요. 그러게요. 충전 주말에 해야겠어요. 네,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또한 주를 따져보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7월 3일. 맞죠? 이제 7월 4일 주말인데 우리 꽁치님도 빨리 지나온 시간들 후회 없도록 오늘 하루도 네, 안정을 찾으면서 명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네, 행복한 붉은 또 풍요로운 주말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해 주신 곡 전해드릴게요. 저도 선풍기 1단으로 틀어놨어요. 아직 에어컨 틀기에는 그냥 참을만 해서 선풍기만 돌려놓고 있습니다.

네, 우리 꼬미남님 반갑습니다. 돼지갈비 드시러 간대요. 맛있겠어요. 안녕하세요, 양모 누나 더버더버. 오늘 퇴근 오후 5시에서 6시 오후 퇴근 예정입니다. 일 없어요. 한잔할까 생각 중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화이팅. 일이 없을 땐 한잔하는 것도 좋으네요. 매일 오늘도 마시고 내일도 마시고 쭉 마시고 주말도 마시고 안 마신 날을 찾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막 시원한 맥주 한 잔, 또땀 흘리고 힘드니까 체력이 아주 소모되니까 삼겹살에 쇠주 한잔막 찾아다니잖아요. 지금도 아마 쇠주 드시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네, 하루의 피로를 좋아하는 쇠주 한 잔으로 푸는 것도 뭐라고 안 합니다. 다만 과음만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꼬미남님 일도 없는데 먹는 거라도 잘 먹어야죠. 돼지갈비에 냉면은 서비스. 쇠주 한잔 하면서 네, 한 주의 피로를 싹 풀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청해주신 걸 전해드릴게요.

네, 정인연마 찾습니다. 하늘로서 나이트클럽에 오신 여러분. 아, 여기 나이트클럽이에요? 아닌데. 저 나이트클럽 선곡 안 했는데. 제가 나이트곡을 원하면 또 나이트곡의 선곡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또 전해드려야죠. 네, 우리 정인연마께서 악마님, 아, 오늘도 악마님과 함께 가봅시다. 즐거운 시간, 이 시간이 늘 기다려지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우리 정인연마 이제 삐져가지고 훌쩍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저 노라조의 노래 웬만하면 안 전해드립니다. 노라조의 춘곡 중에 몇 곡은 전해드리는데 몇 곡은 안 전해드립니다. 야채 안 전해드릴 겁니다. 조용한 곡을 두곡 올려주셨길래 거기에 맞춰서 세 곡을 전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노라조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오두방정 같아서 싫습니다. 그래서 청해주신 곡두 곡과 선곡으로 해서 세 곡을 전해 드릴 테니까, 네, 노라조의 곡은 체념하듯이 포기하시고 더 좋은 곡으로 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노라조 곡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오두방정이에요. 야채, 뭐, 수박, 막, 요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토마토, 막, 요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채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행복한 불금, 네, 하늘로스 나이트, 발라드 타임인데, 그럼 블루스를 쳐야 되나요? 네, 잠시 음악에 취해서, 퇴근 시간을 위해서, 빨리빨리. 마무리들 합시다.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제가 나이트 음악 데리고 나오도록 할게요.

네, 제가 코망고치님의 청곡까지 거미 사랑은 없다. 그리고 답가로 한가 더해서 두 곡을 더 듣고 나오도록 할게요.

네, 우리 코만고치님께서 안녕하세요. 어느새 반년이 훌쩍 지나가네요. 한 주의 마무리는 근사하고 예쁜 사연으로 장식해야 할것 같지만 왠지 그런 감성은 악마님에게 안 통할 것 같고 오글거리는 건더 질색하실 것 같아서 노래만 신청합니다. 신해철 넥스트 해에게서 소녀에게 가사 중에 유독 마음에 와닿는 문구가 있습니다. 너의 꿈을 비우는 자는 애써 상대하지 마. 상대하고 싶지 않은데 괜히 깐족깐족거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흘린 땀이 마법의 주문이 되어 내 뱃살이 조금씩 사라지게 할 거야. 거짓말. 내가 흘린 땀이 너무 많아서 영양 보충해야 된다고 고기 넣으니까 조금씩 사라져야 할 배가 조금씩 더 나오던데요. 왜 그런 거죠? 왜 뱃살이 더 나오는 거죠? 땀을 안 흘렸다면 아마 안 먹었을 거예요. 내 흘린 땀이 많기 때문에 영양 보충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뱃살은 영원히 헤어지기 싫다고 저에게 매달려 있습니다. 거미의 사랑은 없다. 사랑은 없다면서 조정석이랑 결혼. 누구나 다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다시는 사랑 안 해. 나에게 사랑은 없다. 누구 소개시켜 주지 마. 그러면서 거짓말처럼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은 거짓말. 사랑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한 사람으로 해서 받은 상처, 또한 사람으로 해서 치유하고, 또 받으면 또 치유하고, 도돌이표 같아요. 사랑이 없으면 너무 메마르잖아요. 그렇다고 좋아할 수만은 없잖아요. 좋아하는 감정과 사랑하는 감정은 엄연히 다른 거니까. 우리 코만고치님, 제가 우리 코만고치님 많이 많이 좋아하는 거 알죠? 근데 사랑은 할수 없어요. 아시죠? 제 뱃살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못 보기 때문에 더 늘려줘야 할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코만고치님의 청곡까지 전해드렸고요. 이제 5시 55분입니다. 한 주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퇴근길,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일 방송. 또 7시부터는 네, 이니님의 방송 쭉 이어가시고요. 우리 양쿠미님 방송도 하네요. 우리 양쿠미님, 나니님 쭉 24시간 함께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신나는 곡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젊은이들로 가봅시다.

네, 세 분의 사연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녁도 꼭 챙겨 드시고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이어서 네, 세곡 듣고 우리 꽃미남님 열심히 돼지갈비 드시고 계실 꽃미남님의 사연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꼬미남님께서 악마 누나 두 번째 시청합니다. 저녁 메뉴는 돼지, 양념 돼지갈비입니다. 소주는 덤입니다. 잠시 잠수입니다. 수고하셔서, 음메! 꿀꿀 아니에요? 음메! 이거 소잖아요. 양념 돼지갈비인데 왜 음메하지? 기용한가? 돼지 꿀꿀, 꿀꿀, 꿀꿀. 네, 돼지갈비 맛나게 잡사. 세주도 맛나게 드시고, 냉면도 꼭 챙겨 드시고, 네, 청해주신 곡도 신나는 곡으로 해주셨네요. 네. 그러면 이제 90년대 곡이에요. 90년대 곡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꿀꿀.

네, 우리 와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마님. 2호 기말고사 끝나서 친구들과 먹고 온다고 하네요. 우리 2호랑 가자미 구워서 먹어야겠어요. 압력버섯밥 말고 퍼슬퍼슬한 밥. 퍼슬퍼슬한 밥은 무슨 밥인가요? 꼬들꼬들한 밥은 아는데, 네, 밥이 먹고 싶다고 해서 냄비밥도 해야겠어요. 또뭐 해줄까? 이 애미가 다 해주마. 진짜요? 정말요? 그러면요. 빨리 건조기 사주세요. 악마님도 맛저녁 하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다음 주에 기쁘게 만나요. 생유. 네, 우리 와오님도 저녁 꺼들꺼들 퍼슬퍼슬한 밥 만나게 드시고요.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우리 월요일날 데이트합시다.

네,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음악이 끝난 줄 알고 있었는데 멘트하는 걸 깜빡했습니다. 우리 구름이 선대님께서 다녀가셨네요. 투나잇이에요. 네, 청해주신 곡세곡 전해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안전운전하면서 잘 드시면서 행복한 시간들 보내고 계시죠?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제 슬슬 마무리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우리 이니님 앞으로 예쁜 사연과 청곡들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일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인인인가도 행복한 밤, 편안한 밤, 즐거운 밤쭉 이어가시고요. 주말 푹 쉬었다가 월요일날 우리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새가 놀라 하늘로 날아오르는 순간이요. 우리는 그저 잠깐의 풍경이라 생각하지만 새에게는 소중한 에너지를 써야 하는 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은요, 가능하면 조용히 머물러야 더 아름답다고 하죠.

네, 우리의 하루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또 걱정 하나에 괜시리 지쳐버리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아무것도 재촉하지 않는 시간, 아무도 놀라게 하지 않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곳, 음악이 흐르고 마음이 쉬는 시간, 네, 인예 가요 풍경 찾아왔습니다. 네, 어제는 분명 제가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나눈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왔습니다. 왜 또 왔지? 이러는 분은 안 계시겠죠? 반가운 거죠? 저는 무지무지 반가운데 말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이 인사드립니다. 네, 벌써 주말이에요. 그쵸? 네,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시간 오늘은 조금 일찍 왔습니다. 7시를 출발해서 9시까지 우리님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갈까요? 뮤직 큐!

우리님들께서 청취하고 계신 방송은요, 한우로서 방송국 인예 가요 풍경입니다. 네, 방송 청취하시는 방법, 세이적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세이 라디오 이용하시면 되고요. 또 인라이브 쪽 인라이브 라디오, 또 스마트폰의 어플로도 인라이브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으시고요. 와우 라디오도 많이 청취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신청곡 남겨주실 곳은요, 인라이브 쪽 한 곳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한 가수의 곡은 한 곡만 되고요. 두 곡이나 세 곡 정도 간단한 사연과 함께 올려주시면 우리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예 가요 풍경, 오늘은 9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문 닫힘 버튼을 여러 번 눌러서 마구마구 눌러도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왠지 한 번 더 누르면 더 빨리 닫힐 것 같은 그런 마음.

내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서두른다고 해서 모든 일이 빨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네, 오늘은 음악에 맞춰 천천히 가보는 것도 좋겠죠. 네, 음악 신청란으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네, 구름이 썬데이님 다녀가 주셨네요. 네, 오랜만이에요. 사연은 없으시고 신청하신 곡이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네, 이 곡 요즘 굉장히 사랑받는 곡이죠. 또 이어서 시아의 스테이, 이 곡 또한 그렇고요. 네, 똑같은 맘. 네, 카라의 음성. 바람도 우리를 축복해. 네,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한 주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주말까지 네, 잘 지내도록 해요. 네, 우리 철님도 사연은 없으시고요. 신청곡만 살짝 넣고 가셨습니다. 쭉 이어서 준비해 드릴게요. 신청하신 곡이 브레이걸스의 롤린, 이무진 씨의 신호등, 김민석 씨의 취중, 고백. 네, 세 곡 청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까지 나눠주셨는데요. 식사들은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또 운전 중이신 분들은 너무 노래가 좋다고 해서 멍 때리다가 앞차 팍 키스하면 안 됩니다. 박치기 하면 안 되니까 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랄게요. 저는 잠깐 네, 노래 듣고 계세요.

네, 우리 꽁치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이니님,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마트에 가서 계란 두 판과 두부 두모 사왔습니다. 요즘 계란 비싸죠? 계란값이 내리질 않죠, 그쵸? 네, 바람이 희미하게 불었으나 은근히 더운 날씨입니다. 오늘도 선풍기와 같이 10시간 이상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기대가 되는데요. 선풍기로 버텨야 하나, 버텨야 하나 말입니다. 이니님, 오늘도 즐겁고 신나는 금요일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가 너무 더울 때는요. 선풍기 갖고는 조금 안 될 텐데 어쩌지? 네, 뭐 더우면 가서 뭐 물 좀 뿌리고 선풍기 앞에 있어야죠. 뭐 어떻게 냉장고 문 열고 있을 순 없잖아요. 엄마한테 혼나니까. 네, 올여름 현명하게 나야 될 텐데 말입니다. 네, 오늘 저녁도 잘 보내시고요. 주말도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신청하신 곡이 유스피어의 Wicked Game, 규빈의 Really Like You, 그리고 Say My Name의 UFO까지 네, 세 곡 함께 듣도록 할게요.

빨간 신호등 앞에 서 있으면 30초가 왜 이렇게 그렇게 길게 느껴질까요?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30분, 1시간, 2시간 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네, 시간은 시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여기는 하늘호수 방송국 인이의 가요 풍경입니다. You compliment me. 네, 지금 시각이 8시 2분을 막 통과하고 있습니다. 인이와 함께하는 시간 오늘은요 9시까지입니다. 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네, 인이가요 풍경 2부로 넘어왔습니다. 네, 신청곡이 조금 많은 관계로 그냥 간단하게 바로 넘어왔어요. 또 한 걸음 지나도 내 하루는 느리고 샜어. 네, 음악 신청란에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신 인이님 반가움 10배입니다. 네, 100배 아니고요. 이런 100배까지 되려면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쵸? 네, 부산은 덥습니다. 습합니다. 네, 여기도 덥습니다. 전국적으로 덥습니다. 네, 움직이면 땀이 주르르륵. 네, 그래서 저녁은요 치맥하려고요. 네, 근데 맥주 마시면 더 더운 거 아닌가? 시원하게 마시고 나면 막 얼굴이 밝아져서 더워지잖아요. 그쵸? 기다리는 카페 시간마저 천천히. 네, 저는 치킨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맥주는 잘 못 마셔서. 그래, 아무튼 시원한 맥주에 더위 물리치려고요. 거기에 한우로스에서 나오는 멋진 음악, 네, 금상 첨화입니다. 네, 감사히 두 시간 잘 듣겠습니다. 그래요, 어디든 누구와 있던 한우로스에서 뛰어드리는 음악이 함께 한다면 그건 바로 행복이죠. 하루가 환하게 물. 한 주도 고생 많으셨어요. 멋진 주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필사마님의 신청곡은요. 이후에 너는 나의 별이야. 스텔라 엘로라이가 가수 이름이래요. 네, 커피 한 잔의 위로. 에코비의 이젠 안녕까지 함께합니다.

네, 우리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 주셨네요. 매일 봐도 반갑네요. 이니님 반가워요. 이제 주말이에요. 저는 주말이 없네요. 육아는 퇴근이 없잖아요. 그쵸? 맞아요. 뭐 밤낮도 없고 주말도 없고 어느 정도 아이들이 또 크면 괜찮을까 싶어도 또 그렇지 않아요. 학교 다니면 또 엄마가 대신해 줘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요. 내가 있을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이었는데 아이는 내가 죽어야만 엄마가 죽어야만 돌볼 일이 없대요. 네, 그 말이 무섭기도 하지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캔맥 하나 따서 꿀꺽꿀꺽 네 버럭버럭 마시고 싶습니다. 오늘 육아는 언제 퇴근할까요? 장미여관에 퇴근하겠습니다.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네, 신청할게요 하셨는데 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수고는 늘 ING 네 토닥토닥 해드려야겠네요.

네, 이번에는요, 우리 스위트님 사연 만나볼게요. 네, 언제 보아도 늘 보고 싶고 언제 들어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또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우주 최강 매력쟁이

네, 우리 누나 전용 스케줄 노트에 오늘은 방송이 없다고 적혀 있는데 꿈인 건가요? 그러게요. 갑자기 태어나고 나타났죠? 뭐 이렇게 계획에 없는 편성에 없는 목소리가 딱 나오면 뭐지? 그런 생각 들 거예요. 네, 오늘도 무탈이 근무 마치고요. 쭈꾸미에 대충 저녁 한술 뜨고 심부름 및 마트 잠깐 다녀오는 길인데요. 방송 오셔서 살짝 놀랬다는 네, 그래서 설렜어요. 네, 주말은 바쁘셔서 오늘은 푹 쉬시겠더니 그랬더니 그럼에도 늘 반가운 우리 누나 방송이기에 급하게 사연 안에 다녀갑니다. 근데 깜짝 방송에도 반갑고 늘 반가운 우리 이니 누나 오늘도 사랑합니다. 하트 꽁꽁꽁. 네, 저도 뭐 오늘 방송 없었는데 갑자기 딱 마이크를 잡아서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많이 많이 반갑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또 주말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네, 청하신 곡이 위네 녹아내릴게 위위에 러버. 네, 이 모트의 산책이라는 곡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끈적끈적한 노래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도 청취자분들 중에서 또 좋아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네, 한 분의 신청곡만 더 이어서 전달을 해드릴게요. 퓨리도우님 다녀가 주셨네요. 불금이라서 헬스장에 두 명밖에 없네요. 불금

즐기고 있는 분들은 살찌라고 야호 하셨는데, 그래요. 오늘은 뭐 살찌라고 안 해도 뭐 술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막 살찔 겁니다. 그래요. 우리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신청곡 한 곡 주셨네요. 신해철 씨의 그대에게까지 이어서 듣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몸짱 몸짱 아자아자 아자.

네, 우리 커만 고침님 오랜만이에요. 퇴근이 매일 늦었나요? 네, 정말 볼 때마다 오랜만이라는 인사를 해야 되는 거는 왜일까요? 네 이름을 불러주는 것 같아. 네, 사연 만나볼게요. 오늘따라 집에 먹을 게 많네요. 좋네요. 먹다 남은 감자탕에 깻잎 넣고 라면 끓인 다음에 밥 말아 먹으니까 엄청 엄청 맛있네요.

네, 가난한 맛이네요. 네, 감자탕에 깻잎. 저는 개인적으로 깻잎이 들어간 음식은 참 좋아해요. 그래서 깻잎 향이 좋아서 맛있었을 것 같은데, 그건 가난한 맛인가요? 맛있으면 되지 뭐, 그쵸? 네, 이니님, 이 시간이 제일 바쁜 시간 아닌가요? 살림 제껴놓고 이러시면 안 되는데. 네, 그나저나 냉동실에 유통기한 지난 매콤 치킨이 있는데요. 두달 정도 지났는데 먹어도 될까요? 포장은 뜨지도 않은 거고, 냉동하면 유통기한도 멈추는 건 아닌가요? 이니님의 선택은? 네, 저는 뭐, 일단, 보면은, 정보로 보면요. 뭐, 고기 같은 거는 한 6개월에서 뭐, 1년? 뭐, 다 다르겠지만, 상하지는 않는데. 근데 이렇게 냉장고 이렇게 넣었다가 빼면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로 쭉쭉쭉 맡아봐요. 한번 맡아보고, 괜찮다 싶으면 에어플라이기에다, 살짝 돌려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고기를 워낙에 좋아해서, 또 치킨은 또 워낙에 좋아해서, 이렇게 냉동실에 막 들어가 있을 틈이 없는지라 선택 안할 겁니다. 네, 제가 먹으라고 하면 먹을 건가요? 그래요. 먹고 싶으면 먹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버려요. 이 마음 소중히 간직할게. 오늘도 네 생각. 네, 오늘도 만나서 반갑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또 언제 만날까요? 다음에 만나요. 네, 우리 코만 고치님께서 신청하시는 곡들은 참 다양해요, 제목이. 오늘은 또 감자탕 이야기를 하더니, 강백수 씨의 감자탕, 태양의 라이프 페스트, 다이 슬로우까지 막쫙 붙어서 써가지고, 이게 뭐지?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함께 들어요.

네, 마지막 사연. 네, 만나볼게요. 네, 리디우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인현이, 안녕하세요. 방긋, 방긋이에요. 네, 찡긋, 찡긋입니다. 네, 퇴근을 하고 느긋하게 저녁 먹고 식기 전에 하늘에서 접속. 어머, 이게 누구야? 이니 언니, 에용. 네, 그러게요. 이게 누굴까요? 빠르게 찜콩하고 식어 왔어요. 이제 따신 차 한잔 하면서 언니랑 늦는 안나, 네, 즐겁고 행복한 시간 함께 해요. 언니, 사랑합니다. 하트 콩콩콩. 하지만 나 이제는 컸어요. 네,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배 빵빵 두드리면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차도 한잔 마시면서, 네,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 작은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리디우님 한 주도 고생 많았고요. 네, 지금부터는 주말로 이어지니까 우리 행복하기로 해요. 네, 오늘도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트 꽁꽁꽁. 네, 일본 여행 가신다고 했죠. 너 일요일날 가서 화요일날 온대요. 그래, 아무튼 일본 여행은 극기 훈련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힘든 만큼 또 행복은 추억으로 남는 거니까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많이 더워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만큼 행복을. 네, 청해주신 곡 지금 함께하고 있죠. 헌타이틀의 날개. 김성재 씨의 말하자면 룰라의 3, 4. 네, 저는 이 곡 준비해 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방송 우리 안쿠미님과 더 행복하고 또 유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네, 언타이틀의 날개를 띄워드리는데 음반 상태가 고르지가 않아서 좀 꼬였어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네롤라의 곡으로 준비를 할게요.

운동으로 칼로리 낮추기 아니면 열심히 몸으로 뛰며 일로 육수 빼기. 자, 카페에서 에어컨 바람 쐬며 열 식히기 아니면 열심히 쇼핑한 나를 회상하며 카드값 빠져나간 통장을 바라보며 등골 오싹해지기. 자, 밥하기 싫다며 배달비 물어가며 배달음식 시켜 먹기 아니면 시장 가서 장 봐서 식단 짜가며 영양식 만들어 먹기. 자, 선택은 그 누구의 몫도 아닌 나의 몫입니다. 선택에 따라 나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네, 수많은 선택들은 지금의 나를 만들죠. 어때요? 거울 속 나의 모습은 현재 만족스러우신가요? 현명한 선택으로 멋진 한우로 수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2026년 7월 3일 금요일 674번째 정규방송 한우로 수 방송 왕쿵의 뮤직 낚시 여행 시작합니다.

자, 함께 하신 곡 SF9의 곡이었어요. One Love.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조금 전까지 함께 하셨던 네, 우리 이니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한우로수 앙쿠미와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는 코너죠. 네, 요즘 핫해요. 우리끼리만 핫해요. 네. 자,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 우린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코너입니다. 자, 오늘의 버티기 다섯 번째 시간이죠? 네, 다섯 번째 시간. 자, 오늘은, 자, 네 글자. 선택하자. 네.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고, 선택하기가 싫고, 남에게 선택을 맡기고 싶다. 네. 이러면 우리 참그 험난한 세상 버티기 힘듭니다. 우리 현명한 선택을 해보기로 해요. 이 선택 하나에 따라서 네, 나의 일상이, 나의 삶이, 나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네, 저는 몸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내가 지나왔던 그 선택들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아, 아쉬운 선택이 참 많죠. 네, 그러네요. 자, 이런 이야기들 네, 나눠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신청곡은요, 인라이브 신청곡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인라이브에 로그인하신 후에 신청곡은 3곡 이상, 사연은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신청곡 올리시는 방법은요, 게시판 상단에 안내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대화방은 인라이브 한곳 열려 있어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우리 노래 두곡더 듣고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함께 하실 곡은요, 신나는 곡이에요. 나인 뮤지스의 Choice, 트와이스의 Yes or Yes. 함께 듣자.

자, 함께 하신 곡, 네, 트와이스의 곡이었어요. Yes or Yes.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네, 이야기, 네, 코너. 네, 우린 어떻게 하면, 네, 이 험한 세상을 버텨나갈 수 있을까? 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선택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뭐 이런 거죠. 네, 야식을 먹을까 말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분명 9시 전이라면 괜찮았을 거예요. 네, 뭐 8시, 9시 뭐이 정도면은 뭐 먹고 소화시키고 잘수 있을 정도 되겠죠. 근데 참다 참다 결국은 11시에 컵라면 하나 까고, 네, 거기에 밥을 말고, 자, 입가심으로 탄산음료를 먹고, 네, 그리고 아 젤리, 그래요. 젤리는 뭐 칼로리 얼마 안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젤리랑 이제 과자를 몇개 꺼내서 우겨 넣다 보니까 벌써 12시가 지나죠. 야, 참 이거는 이제 뭐 물론 이제 나의 선택이긴 하지만, 네, 다음 날이 걱정이 되죠. 자, 그리고 이런 선택들도 있을 거예요. 늦잠 안 자겠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나 오늘은 꼭 늦잠 자면 안 돼. 네, 분명히 나와의 약속을 합니다. 근데 막상 눈을 떠야 되는데, 아, 이그 있잖아요. 네, 알람이 계속 울리고 있는데, 아, 뭐 예를 들어서 뭐 7시 반까지 나가야 된다. 근데 6시예요. 네,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려고 아침도 먹고, 네, 천천히 여유 있게 준비하려고 6시부터 알람을 울립니다. 울리면은 이제 5분만 더 자자. 하, 아닌가? 안 잤나? 그러다가 5분만 자요. 그러다가 다시 눈을 떴는데, 아, 아직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0분만 더 자요. 아, 이거 잘까 말까 잘까 말까 고민하다가 10분을 자고 눈을 딱 떴어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아, 오늘은 밥을 안 먹고 한 30분만 더 자는 거예요. 네, 그러면 30분이 아니라 1시간이 지나가고 한 7시가 지나가기, 이게 7시 반에 분명히 나가기로 했는데 7시에 눈을 뜹니다. 부랴부랴 씻고 준비하고, 네, 결국은 네, 7시 반땡 하면서 나가게 되죠. 뭐 물론 시간이나 딱 맞추면 다행인 거죠. 그래요. 세상이 다 그렇죠. 분명히 늦잠 자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은 했는데 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선택. 그래요. 네, 선택. 그냥 늦잠 안 자고 그 30분, 10분, 5분. 네, 안 자고 그냥 일어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잠을 택한 거죠. 뭐를 위해? 나를 위해. 네. 이런 선택이 하나하나 모여서, 네, 그 결국은 지금의 나를 만들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이제 눕게 되면, 네, 낮잠, 아, 낮잠이 아니죠, 늦잠, 네, 늦잠 안 잘지도 몰라요. 자, 이런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많은 분들, 네, 사연을 다녀가셨는데요. 네, 오늘 첫 번째 사연 어느 분이 다녀가셨는지 신청 게시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짜잔! 이야, 오랜만에 우리 꽁치님께서 선물과 함께 다녀가셨는데 1등으로 당첨이 되셨어요.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앙쿠미님 안녕하세요. 저녁에 현미밥에 짜장 소스를 뿌려서, 네, 밥한 공기 뚝딱 했습니다. 그 뒤에 양치하고 나서 시간 내서 마트에도 좀 들렸거든요. 마트에서 계란 두 판과 두부 두모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근데 계란 되게 비싸지 않나요? 요즘 한판 사는데 만원 이상을 줘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도 얼마 전에 그 계란값 오르기 전에 구리에 있는 도매상에 가서 계란 왕란이죠? 왕란 한 판에 만 몇백 원 주고 사온 것 같아요. 엄청 싸게 주고 샀죠. 요즘엔 만 몇천 원은 줘야, 네, 왕란. 요즘 왕란 보기 쉽지 않더라고요. 네, 어쨌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 그죠? 자, 어쨌든, 네, 네, 마트에서 계란과 두부를 사서 돌아오셨대요. 그 후에 다시 대기하면서 보니까 이상하게 배가 고프더라고요. 아, 근데 간식판에 보니까 너구리 큰 사발면하고 사천짜장 큰 사발면이 있었어요. 둘 중에, 아, 너구리 큰 사발면을 먹고 싶었는데 왜 고민하세요? 그 사천짜장하고 그 너구리 큰 사발면 섞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섞어 먹어야 맛있는 거 아니에요? 전 라면 먹으면 꼭두 개는 삶아 먹어야 되는데 저 생각보다 많이 먹거든요. 어쨌든 이따가 심야 야식 타임에 밥 말아서 뚝딱 해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사천짜장 큰사발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아, 안 드시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는 뒤에 남겨두신대요. 괜찮은 생각이에요. 저는 한 번에 먹는데. 저는 싱거워도 좋고 국물도 먹고 싶어서 조리법대로 안 하고 그냥 물 많이 부어서 불린 다음에 유성스프까지 넣어서 드링킹 흡수했습니다. 물론 양치도 했고요. 치아 상태 양호하면 껌도 씹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치아 상태가 좋지를 못해서 네, 못 씹고 있어요. 껌통 속에 한 10개 정도 있는데 아유 이가 아파서 네, 못 먹고 있네요. 씹어보면 단물이 다 빠지기도 전에 이가 무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치과 지금 치료 받고 계신가요? 저번에는 금으로 떼어놓은 게 떨어져 버려서 깜짝 놀랐어요. 게다가 옆에 새로 떼어놓은 게 있는데 아유 거기도 깨질까봐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앙코미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원한 밤, 서울은 비가 내릴지도 모르겠고요. 쾌적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하셨는데요. 네, 서울에 아직 비는 안 오고 있는데 엄청 습하고 더워요. 그래서 에어컨을 끌 수가 없네요. 자, 그 문제 오늘 그 선택에 관련된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빈몽사몽이라 잘 못 들으셨대요. 혹시나 참여하실 수 있다면요 대화방에 남겨주시면 네 바로 쏙쏙 네, 컨택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하신 곡 세 곡이셨는데요. 이 중에 두 곡 선곡했거든요. 가비앤제이의 해바라기, 베이비블루의 그댈 좋아한다고요. 함께 듣고 올게요.

자, 함께 하신 곡 베이비블루의 곡이었어요. 그댈 좋아한다고요. 네, 홍시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잘 듣고 왔어요. 자, 오늘 함께하는 시간은요. 네,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 네, 우리는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코너. 네, 오늘의 버티기 다섯 번째 시간, 네, 선택하자라는 시간입니다. 선택, 어떤 선택이 현명한 선택이었을까라는 이야기, 네, 나눠보고 있었어요. 제가 한번 추려봤는데 뭐 이런 선택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고3 때, 네, 기억나세요? 고3 때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는 게 맞는가, 아니면 재수를 하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들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네, 물론 재수를 선택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재수에 삼수, 사수, 네, 대학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을 텐데 그 선택 어떠세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선택이 더 맞았을까요? 네, 물론 모든 선택을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어쨌든 선택을 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니까요. 저는 점수에 맞춰 대학을 간다고 선택을 했는데, 그래도 뭐, 네. 그래도 그때 그 선택을 했던 게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물론, 대학 다닐 때 학교 다니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네, 휴학을 할까 말까 선택의 기로에 섰던 기억도 있기는 한데, 아, 휴학. 애플을 맞을지언정, 네, 휴학을 하지 않고, 네, 버텼던 게 다행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 나 휴학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네. 휴학하는 친구들이 되게 부러웠어요. 특히 그 군대 간그 친구들, 네. 군대 가려면 어쩔 수 없이 휴학을 하잖아요. 네. 그냥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네. 회사를 다닐 때는 열받는데, 아, 진짜 이럴 때 내가 상사한테 한번 들이받을까? 저걸 내가 들이받어 말어. 네, 이런 생각, 네, 많이들 하셨을 거고요. 요즘은 뭐 아예 그냥 듣지도 않는다면서요. 네. 상사분들이 더 힘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살면서 정말 보기만 해도, 목소리만 듣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런 사람 한 명쯤은 있으실 거예요. 네, 물론 한명 아니에요. 네, 10명, 100명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때마다 들은 생각이 있어요. 저걸 내가 한대 치고, 아, 이거 내가 진짜 옥살이라도 해야 하나? 내가 복면 좀 쓰고, 마스크 쓰고, 네. 정말, 아, 저 뒤통수라도 한대 치고 오면 어떨까라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네. 지금도 해보고는 싶은데, 네. 딸린 식구가 있는지라. 근데 딸린 식구가 없었더라도 그 선택을, 글쎄요. 할수 있을까요? 소심한 사람들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면 이게 소심하고는 상관이 없는, 네, 선택일까요? 네, 어쨌든 이런 선택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 함께 하실 사연은요. 네, 필사원님 사연입니다. 한우로수의 엔돌핀 전도사, 네, 앙코미님의 뮤직 낚시. 오늘도 2시간 동안 멋진 음악 낚아보겠습니다 하시면서, 네, 신청곡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청해주신 곡세곡 중에서요, 두곡 선곡합니다. 황치열의 우리 여름, 일기예보의 좋아, 좋아. 함께 듣자.

자, 함께 하신 곡, 네, 일기예보의 곡이었어요. 좋아, 좋아.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왜 휴학을 할까 말까, 네, 고민을 했다는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는 차라리 그럴 거면, 네. 이 나이에 대학교에 재입학하는 건 어떻겠냐는 얘기를 들었어요. 재입학도 괜찮죠? 네. 뭐, 써준 마, 그러니까 이게 재입학이라는 건, 내가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돼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한번 알아는 봤었어요. 실제로 그, 나이가 들고 보니 더 배우고 싶더라고요. 네. 그, 막상 그 20살 어린 시절에 다녔던 그 대학 시절의 그런 느낌보다는 나이가 들어서는 정말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때는 정말 제대로 공부했다는 생각보다는 네, 제대로 놀았다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생각을 네, 해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대학원 진학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학교로 이제 학사 편입을 하는 거죠. 네, 편입을 하게 되면 대신 이제 그 교양 과목을 제외한 네, 바로 전공 수업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3학년 수업부터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되면 네, 정말 생짜 네, 처음 보는 얼굴들과 함께 수업을 들을 텐데 네, 주름이 자글자글한 저와 함께 수업을 들을 그 학우들을 생각하면 너무 네,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냥 생각만 해본 거예요. 게다가 요즘은 등록금이 너무 비싸죠?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 비쌌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저 다닐 때, 저는 사실 학비가 좀 저렴한 편이어서 다행이긴 했었는데, 요즘 사립대 기준으로, 그래요. 네, 뭐, 몇백 가지고는 되지도 않죠. 네. 천 단위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네. 슬픕니다. 네, 뭐 하나 배우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죠? 이럴 바엔 대학 때려치겠어! 네, 이런 생각으로. 글쎄요, 그, 왜, 아이를 기르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시죠? 네, 아이를 대학을 꼭 보내야겠다? 아니다? 네, 뭐 굳이? 그냥 취업을 위주로 하겠다? 아니면 아이가 좋아하는 쪽으로 뭐 공부를 시켜보겠다? 나는 꼭 좋은 대학을 보내야겠다? 아니면, 이 우리나라에서만은 답이 아니다. 네, 해외로 가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네,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텐데 글쎄요. 저는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 아이들은 정말 뭐가 달라도 다를 것 같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모든 직업들 중에 살아남는 직업은 정말 극소수가 될 것이고 새로 생기는 직업들이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만드는 직업이 생기지 않을까?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직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다 보니 네. 선택의 순간이 그래요. 뭔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A냐 B냐 이렇게 선택의 순간이 아니라 완전히 색다른 없는 것을 창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조금은 해봤거든요. 그래서 선택. 20세기를 살아가는 그 20세기를 살아온 우리는 선택이 참 아주 익숙한 단어인데 21세기를 살고 있는 그들은 선택이 아닌 창조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네요. 창조 괜찮은데요? 다음에는 우리 창조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참, 아휴, 어쨌든 네 얘기가 자꾸 길어지네요. 다음 사연, 세 번째 사연으로 우리 그 리디우님께서 청해주신 곡이 있는데요. 우선 신청곡 먼저 듣고 사연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해주신 곡이 세 곡이었는데요. 이 중에 두곡 선곡했습니다. 김필의 해피엔드, 그리고 폴킴의 곡이에요. 비라도 내렸으면 좋겠어. 와, 이건 저도 바라는 바네요. 비라도 내렸으면 좋겠네요. 네. 노래 함께 듣죠.

자, 함께 하신 곡, 네, 폴킴의 곡이었어요. 비라도 내렸으면 좋겠어. 이거 모두의 바람이죠. 네. 전국적으로 비가 진짜 잘안 오더라고요. 서울은 비가 온다는 소식이 매번 그 기상청 예보에는 항상 있어요. 아침 9시에 온다 그래서 우산을 들고 나갔는데 아침 9시가 아니라 11시에 올 거래요. 그러면 그래. 그럼 그때도 들고 나가야지. 또 들고 나갑니다. 나갔는데 또 기상청 일기예보를 보았더니 2시에 온대요. 뭐죠? 그러더니 6시에 온대요. 그러더니 하루가 가도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사람을 고생시키더니 어젠가요? 진짜 비가 마구마구 쏟아진 날이 있었는데 그것도 진짜 오다가 말더라고요. 요즘 날씨가 진짜 가물다 가물다 했는데 이렇게 가물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정말 그 뭐랄까요?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이게 정말 예민한 부분이에요. 비가 정말 많이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또 걱정이 되네요. 저 정말 큰일이에요. 이러다가 정말 그 야채라던가 과일 값이 오를까 봐 두두두두두 계란값 또 올라서 요즘 아주 그냥 두근두근한데 큰일입니다. 자, 함께 하셨던 두 곡은 리디우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네, 신청 사연보다 우선 신청곡을 먼저 듣고 왔는데 이제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리디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긋이에요. 네, 내일은 토요일 쉬는 날. 하지만 저는 출근합니다. 살포시 잘 준비하면서 잘 듣겠습니다 하셨거든요. 아하, 그 저번 주 금요일에,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마다 방송을 하는데 저번 주에는 그 대화방에 계시는 수희님께서, 네. 주말에 출근한다고, 네. 아주 슬퍼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리디우님께서, 네. 주말에 출근을 하신다고. 아, 이런. 그, 예전에 저 직장 다닐 때, 그 초창기에, 2000년도 초반이죠. 네. 대학 졸업하고 이제 첫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그 주말 근무가 있었어요. 네, 토요일 오후까지만, 그러니까 점심 먹기 전까지만 근무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직원분들은 네,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주 4일을 바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 6일 근무는 진짜 생각도 하기 싫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주 6일 근무든 주 7일 근무든 상관은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시간에 출근을 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퇴근만 하면 돼요. 좀 그게 더 맞지 않나요? 그뭐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뭐9 to 6, 뭐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다. 이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9시간, 그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 시간을 갖는다고 하면 저 그냥 새벽 6시에 출근할래요. 아니 그때 가면은 안 덥지 않나요? 너무 좋은데. 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12시까지면 6시간이죠. 그러네요. 6시간. 6시간 채우고, 2시간 더 하면 8시간. 휴게 시간 제외하고 8시간. 6시 출근해서 새벽 2시에 끝나는 거예요. 아니, 오후 2시에 끝나는 거예요. 와, 대박 아닌가요? 뭐, 물론 이제 중간에 뭐, 휴게 시간, 뭐, 한 30분 정도 점심시간 쓴다고 치면 2시 반에 끝나고. 괜찮지 않나요? 뭐 물론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긴 하지만 뭐 요즘은 유연근무제라고 해서 그 연차 같은 경우도 네, 뭐라고 하죠? 휴일? 휴일 근무 하시는 것도 시간제로 쪼개서 쓸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차 뭐 하루짜리 연차를 뭐 반차 반차도 아니고 1시간 뭐 30분 이렇게 나눠서 쓸수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러면 요즘 같은 세상에 네, 출근 시간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오후에 퇴근할 수 있는 뭐 이런 조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선택과 집중. 네. 이 이야기를 듣고서 네, 그 기업의 그 오너분들께서 꼭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뭐 물론 밤에 출근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밤에 출근하면 안 되나요? 뭐 낮에 출근하나 밤에 출근하나 불 켜놓는 거 똑같고 인터넷 사용하는 거 똑같고 전기 사용하는 거 똑같잖아요. 물 사용도 똑같고 밤에 출근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네 뭐든 뭐 물론 이제
그 업무의 특성상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냥 제 바람이에요. 자, 그러면 신청곡은 미리 들었고요. 노래 두고 제가 준비한 걸 한번 듣고 올까요? 네, 박경의 곡입니다. 띵동. 그리고 임수가 부릅니다. 굿. 함께 듣죠.

자, 함께 하신 곡 임수의 곡이었어요. 굿.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자, 현재 시간 네, 밤 10시 15분 지나고 있는데요. 네, 신청곡 게시판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11시 방송하실 우리 나니님 앞으로 소중한 신청곡과 사연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자, 이번에 함께 하실 사연은요. 네, 우리 수인님 사연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애기사탕을 즐겨 뺏어 드시는 한우로수 아 이유, 네. 이 뭐예요? 앙쿰이에요. 네, 이거를 앙이유라고 하신 거예요? 네, 금요일에만 만날 수 있는 앙쿰이님, 안녕하세요. 네. 그쵸, 요즘에는 금요일만 만날 수 있어요. 금요일 밤에만 만날 수 있죠. 네. 한주잘 지내고 오셨는지요? 불타는 금요일, 야무지게 뒹굴거리면서 처묵처묵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 거죠, 뭐. 불타는 금요일엔 네, 뒹굴거리는 게 최고예요. 네. 어휴, 이렇게 날도 덥고 습하고, 에이, 갠집이 최고더라고요. 그죠? 내일은 휴무여서 밀린 잠 자고 일요일부터 풀 출근이네요. 늦은 시간 방송 고생하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기에서도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네. 불타는 금요일, 나는 뭐 사람들을 만나러 나갈 수도 있고, 네. 그 나의 충전을 위해 나가지.

그래서 예전에는 그 뭐죠? 누가 그랬었어요. 제가 게임을 상당히 좋아하니까, PC방 많이 다니실 것 같아요. 라고 누가 그랬는데, 저는 PC방을 다니지는 않아요. 네, PC방을 나가면, 어쨌든 나가야 되잖아요. 집 밖을 나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PC를, 네, PC방과 동급으로 맞춰놓고, PC방과 동일하게, 네, 먹을 것들을, 쟁여놓고, 저는 그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PC방이 뭐 별건가요? 나만의 공간이 있고, 편히 먹을 수 있고, 네, 편히 게임을 즐길 수 있고, 고사양 컴퓨터가 있다면, 네, 그것이 PC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맞아요. 요즘은 PC방에 가면, 뭐, PC 게임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먹을 게 많아서, 아니, 진짜로 진짜 그 메뉴가 그렇게 다양하다면서요. 저도 요즘에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뭐, 이제 뭐 친구들과 약속이 있는데 약속 시간이 애매하다 그럴 때는 한 30분 정도, 1시간 정도 PC방에 있기도 하는데 아니 그 옛날에도 먹을 게 많았는데 요즘은 뭐 없는 메뉴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저번엔 지나가다 보니까 PC방에서 전기구이 통닭 해주더라고요. 이야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니 별 세계였어요. 그런 PC방 저도 가보고 싶네요. 나중에 그 PC방 갈 원정대를 한번 꾸려봐야겠어요. 네. 새로운 게임이 나타나면 그때 원정대 참여하실 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하신 곡은 세 곡이셨는데요. 이 중에 두곡 선곡합니다.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진영의 나 돌아가. 함께하자. 어머, 제가 이래요. 준비를 다 해놓고 나서는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아이 참. 듣고 올게요.

자, 함께 하신 곡, 네, 진영의 곡이었어요. 네, 나 돌아가,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아우, 이 노래를 상당히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네, 저희 부국장님. 네, 노래 듣다가 나오셨나봐요. 오늘 그 함께 하는 그 코너, 네, 이 힘든 세상, 우리는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코너 시간이죠. 자, 오늘의 버티기 다섯 번째 시간, 네, 선택하자. 자, 어떤 선택이 현명한 선택이었을까? 네, 현명한 선택일까? 네, 그런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했던 선택들 중에 어떤 선택이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제가 한 선택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은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너무나 많은 선택을 했잖아요. 네, 하루에도 정말 수백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네, 오늘 한 것만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내가 했던 선택들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은 잠을 잔 거예요. 네, 이게 잠을 자는 그 행위가 왜 그게 잘한 일인가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저는 사실 낮잠을 상당히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네. 학생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학생 때는 그냥 졸립잖아요. 네. 수업 시간에도 졸립고. 학교 가는 차 안에서도 졸립고. 네. 집으로 돌아오는 학원길에서도 졸립고. 어쨌든 항상 잠을 자던 그런 아이였는데. 대학 때도 그랬어요. 대학 때도 잠을 엄청 좋아해서, 네, 그냥 그 대학교 그 풀밭에서도 그냥 풀밭에 있는 벤치에서 혼자서 그냥 이불 대신, 네, 그 잠바대기 이렇게 뒤집어 쓰고 낮잠도 자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는 왠지 뭔가 이렇게 불안도가 높더라고요. 왜그 불안도가 높았을까요? 그냥 뭔가 모든 일이 불안했나 봐요. 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네, 모든 일이 그냥 스쳐 지나갈 일이 아닌 거야. 내 아이를 위해서 막 철통 방어. 뭔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낮잠을 못 자는 사람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잠이 부족한 사람이 잠을 못 자니, 네, 항상 피로도가 쌓여 있어서, 네, 보통 그런 분들은 이제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 햇볕을 많이 쐬면 좋대요. 근데 저는 햇볕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라서 알러지 때문에 햇볕도 못 쐬요. 그러다 보니 눈 밑에 항상 다크서클이 쌓이고 잠을 못 자니 이거를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약에 의존하면 또안 되잖아요. 그래서 버티다 버티다. 네, 가끔씩 이렇게 정말 완전히 핑갈 정도로 맥주 한잔 먹고 잠들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였는데,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낮잠을 잤어요. 낮잠을 한 2시간 정도를 잤는데, 그러고 났더니 사람이 쌩쌩하더라고요. 역시 잠이 보약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선택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라도 그런 선택 있잖아요. 네. 아, 내가 이런 때에 굳이 낮잠까지 자면, 아, 안 돼! 라는 생각보다는 나의 몸을 위해서 잠이 필요하다면 자야 되는. 저는 진짜 잠을 못 자서 병원에서 처방이 나왔어요. 잠을 자라고. 네, 잠이 보약이다. 내일은 주말이니까 저도, 네, 낮잠을 좀 자볼까 합니다. 오늘 밤 늦게까지 방송을 했으니까, 네, 내일은 늦잠 잘래요. 과연 잘수 있을까요? 자, 이번에 제가 준비한 곡은요, 네, 두 곡입니다. 영재가 부른 곡이에요. 이상기온. 그리고 재하의 러브스토리 두곡 들으시고요.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해요. 그죠? 진짜 이상해. 노래 함께 듣죠.

자, 함께 하신 곡 제하의 곡이었어요. 러브 스토리. 네, 잘 듣고 왔습니다. 그 외에 이 선택 중에 우리가 가장 그 후회하는 선택들 있잖아요. 사랑에 있어서 더 많은 후회와 눈물 뭐 이런 것들 네, 있었을 것 같은데 첫사랑에 대한 기억을 되짚어보다 보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지나가는 말로 내가 첫사랑에만 실패하지 않았어도 그 첫사랑 글쎄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첫사랑이 실패하지 않고 네, 선택 그쵸? 첫사랑이 실패되지 않도록 노력해서 골인을 했을 경우와 골인을 하지 못한 지금의 경우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어떠세요? 후회가 되세요? 사실 선택을 하고 나서 후회한다는 건 쓸데없는 일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나간 일이잖아요. 다시 돌릴 수 없는 일이고. 근데 이게 참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죠.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는 그 예전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타임슬립 돌아가서 뭔가 그 결과를 바꿔 놓잖아요. 네, 가끔 보다 보면 아 재밌다 재밌다 생각을 하면서도 정말 저런 결과가 나왔을까? 저걸 이제 일종의 그냥 뭐랄까요 보여주기식의 네, 영화나 드라마니까.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거지. 실상 그 지금의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확신도 없고, 네, 그럴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네, 저는 첫사랑에 실패했던 것은 네, 후회하지 않아. 난 지금이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야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 없는 선택을 하려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력이라고 함은 지금 이 현실, 네,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시점에 내가 하는 이 선택이 후회가 없는 선택이 되려면 선택을 함에 있어서 너무 쉽게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를 위한 선택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더 생각을 많이 해보고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사실 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듣고 계시면은, 이 사람 참 말도 많고 말도 잘하네 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 말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었어요. 말이 없고, 좀 조용하고, 이런 류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사람이 말도 많아지고, 사람들도 만나면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뭐, 물론 이제 이거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바뀐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렇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 말이란 것이 참,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이 있어요. 네. 장단이 있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해서 사람들의 이런 시선을 끌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다던가, 네. 나의 의도와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사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을 하고, 네. 뭐 글로 적어본다던가, 한번 말로 한번 해본다던가, 뭔가 그런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나서 사람들을 대할 때는 또 뭔가가 다르죠. 네, 생각을 거친 거니까. 가끔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네, 바로 그 앞에서 결정하지 않고 한 템포 늦춰서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는 게 나에게 좀더 뭐랄까요? 현명한 선택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안 되네요. 이번에 함께 하실 곡은요, 두 곡, 네, 이번에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추가 부른 곡입니다. 추의 룰, 그리고 우즈가 부릅니다. 안녕이란 말도 함께.

자, 함께 하셨던 곡, 네, 우주의 곡이었어요. 안녕이란 말도 함께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그리고 선곡들 함께 들어보고 왔어요. 오늘은 선택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세요? 선택을 하는 순간들도 상당히 많고, 그 선택에 후회도 하고, 네, 아니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 라고, 네, 본인을 칭찬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네. 물론 지나간 선택들도 있지만, 네, 다가올 선택이 더 많겠죠. 네, 그 선택에 있어서, 네,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뭐랄까요, 한 템포 늦춰서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참안 되는 게 그거더라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선택 중에 정말 안 되는 선택은, 밥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기. 네, 이거 별거 아닌 건데 참 쉽지 않아요.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기. 아침 먹기 힘들고요. 저녁은 항상 야식으로 때우기 일쑤입니다. 몸 생각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안 그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어쨌든 이런 것도 선택이니까요. 또한 가지가 있다면, 이거는 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겠지만, 네, 늦지 않게 잠들기. 네, 휴대폰은 손에서 내려놓고, 네, 잠드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기. 건강에는 정말 다른 거 없더라고요. 네, 아파 보니까는 드는 생각인데, 사람은 정말 몇 가지 없어요.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요세 가지만 있으면 정말, 네,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에서 문제지. 네, 우리 한우호수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모두, 네, 건강한 한우호수인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들으실 곡은요, 두 곡인데요. 이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제 물러갈까 해요. 준비해둔 곡은 박은빈의 눈을 감고 열을 센다면, 그리고 타편의 곡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덥다던데. 진짜 더운 것 같아요. 네, 이제 시작인데 큰일이죠. 제 방송은요, 네, 언제나 같습니다. 앙큼의 다음 정규 방송은 7월 10일 금요일 밤 9시입니다. 자, 이어지는 방송은 난이님과의 시간이에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 Have a good night.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우로수 24 나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 시간 수고해 주신 우리 앙크미님, 예, 앙큼하게 예쁜 방송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도 고생하셨고요. 예, 주말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앙크미님의 뒤를 이어서 이 밤의 끝을 잡고 달리고 달리고 달려서 1시까지 여러분들과 달려보겠습니다. 자, 출발할까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쇼톰은 올라갑니다.

예,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 신청란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로스 방송국은 가요방이라서 예, 가요로, 대중적인 가요로 선곡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란에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다녀가셨어요. 안녕하세요 다니 누나. 안녕하세요 꽃미남님. 일찍 퇴근했어요. 수원 수제 까베기 부장님이랑 사장님이랑 부장님 동생 넷이 간만에 장어 먹었어요. 힘이 불끈불끈. 즐거운 주말 되세요. 파이팅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그렇군요. 장어를 드셨군요. 힘이 불끈불끈 난대요. 아 진짜 맛있었겠다. 저도 장어 좋아해요. 맛있죠. 진짜 맛있는 데서 먹으면 비린내도 안 나고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우리 샤방샤방한 꼬미남님의 신청곡은 예, 다 전해드렸어요. 예. 우리 꼬미남님 힘이 불끈불끈 나니까 7월달 으쌰으쌰 할 수 있겠네요. 장마가 와도 비가 와도 으쌰으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왠지 나까지 힘이 나는 것 같은데? 여보세요님이죠? 여보세. 요는 어디 갔어요?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하연상의 장마, 펀치의 아름다운 날들이여, 사랑스러운 눈동자여, 그리고 조선이밥이 부르는 마음의 숲, 이렇게 담아 세 곡 담아주셨어요. 잠시 뒤에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신청난 다녀가시네요. 반갑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샤방샤방 꽃미남님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퇴근하실 때까지 힘내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림. 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나인 위지스의 리멤버, 태연의 위켄드, 데이 식스의 해피 이렇게 담아주셨어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웬일이지? 이렇게 일찍 오시는 분이 아닌데 갑자기 부지런해지셨네요. 오늘도 더운 날 고생 많으셨고요. 신청하신 노래 준비할게요. 태연의 노래부터 함께 들을까요? 아, 휴무. 아, 잘렸구나.

행복하자 일림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오늘은 선곡 가는데 좀 시간이 걸렸네요. 하나는 분명히 생각났는데 두 개는 다 뒤져서 생각했는데 막 댄스랑 섞여서 생각나서 발라드 찾느라 좀 힘들었네요. 그럼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예, 고생한 티가 나네요. 저 땀 봐. 아, 선곡한다고. 예, 땀 흘린 것 좀 봐. 아, 이리 와요. 땀 닦아줄게. 거미의 통증,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남자답게, 티아라의 좋은 사람. 이렇게 세 곡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하자, 일림. 빨리 와요. 여기, 숭늉도 있어요. 시원한 숭늉도 있으니까 빨리 와요.

난이 언니 신청해요.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우리 이쁜 꼬맹이 쩡이님 다녀가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신청란에서 뵙는 것 같네요. 베개쓰리 부르는 모르는 번호 그리고 이만별의 떠나보낼 준비를 해둘 걸 그랬어. 그리고 정동원이 부르는 친구보다 더 못한 사이 이렇게 세 곡 담아주셨어요. 예, 준비해드릴게요. 오랜만에 오니까 더 반갑긴 한데 자주 보면 두 배로 더 반갑겠죠? 오늘도 함께 자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예. 늦은 시간까지 일하신다고 많이 고생하셨고요. 더운 날 하루 잘 보내고 오셨네요.

치킨 3816님 반갑습니다. 사연이 올라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사연이 없어요. 점점점 뭐야? 할 말 있을 텐데 분명 왜 사연이 없을까? 사연 올라오겠지 하고 계속 봤는데 없더라고요. 예. 나 포기했나 이제? 말을 안 들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나? 성시경의 희재, 이제 마지막 너의 인사. 권소영의 노래는 시옷이라는 노래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뭐 어쨌든 만나서 반갑네요. 예, 자주자주 좀 오세요. 그래야 우리 철님이 덜 심심할 테니까요. 우리 철님 맨날 심심하다 그러거든.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한 주 동안 감사했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7월 이제 시작인데 15일이 초복이에요. 예, 초복인데 아직 장마가 시작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우로 시작기 나니였습니다. 쇼트홈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